0: 와우드리오.
1: 해코리 토리 토타 히키 와이탕이 헤무무 타이 헤와와 페누아 헤타니 포호로 페누아 코테 치리치 카파카라위 카가아푸히 카투테 타우타라오랑이 하우아 게타위 호키 오히 코테 하카폴로. The fires of Waitangi have been neglected. A valiant warrior dissects the lands consuming colossal, known as the treaty. Ngāpuhi assembles, there stands Rangi Hōua over Oihi, the cradle of religion.
0: Te Wao Te Reo, your flavour.
2: We're your tribal connection.
3: Radio Totoko FM.